0: 그가 오! 와! 소가 아, 아니었다 아니었다 아, 그가 아니 마세요 가네와 알까 해 가네 오! 소다 가네 우리 담다 고차 가네 가네 그가 오! 아니었다 왔다 요시 아니마스요
1: 도다
0: ここに 3 가시꾼이 오마이 인간테모노마네 도고니 どういうふうに 운가 무이트게るか 와카라나이 문다네 아타시가이네 이마니 긴코 타테마스요 이빠체 긴코가난가 타테테네 아타시가 에 타가쿠 노제 난데와 인간테모노네 미요리테이쿠토오네 시라나쿠 もったい、いい海よ。そうなね。